0: 시원한 그 이래 하시더라 그 이래 봐. 이래 이래 이렇다. 도시와시 있다고도 같다. 이모와 있어 가지고 내 기대 나인다가 봐. 기원나 그 이래 하시다나 그 이래 기원나 그 이래 담노 다시 사람 반담다. 이모와 있어 가지고 내 기대 나인다가 봐. 기원나 그 이래 기원나 그 이래 기원나 그 이래 하시다나 그 이래 그러니까 그래 이놈 말하는 호동 말다.
1: Like you mean like tempo wise, vibe wise? You guys became really, really less.
2: Yeah.
1: Did you want me?
2: You were just
1: to,
2: doing one.
1: Did you want me to just like?
2: Oh, that's a good question. Like, what does the voice do in that case?
1: Yeah. So, no. Okay, okay. So I'm leaving.
0: Kiwana kuyure. Hashitana kuyure. Kiwana kuyure. Hashitana kuyure. Da da da da da da da. 추모라 그 유래 하시더라 그 유래 봐. 이마와 있어 가시고 또 기대 나인데가 도주시다 고도가 추모라 그 유래 하시더라 그 유래 봐. 기와나 그 유래 하시더라 그 유래 세토주시다 있다 슈다다다다 몇타 키바라 그 유래 하시다나 그 유래다 그러니까 그러니 너무 바라다 노했다 키바나 그 유래 테라다 하시다나 그 유래 탄투투투참 쪽쪽차 키바나 그 유래 타 유래 타 유래 타타타 키바라 그 유래 타타 하시다나 그 유래 타 하시다나 그 타타타타 키바나 그 유래 하시다나 그 유래 타 기원나 그 유래 타나다 다차다 면타.
1: You started. Shouldn't I go back? Should I keep the? Can we listen to the previous one?
3: No, not this one. Not this
1: before. Should we go back to the instrument?
2: No,
1: go to the end.
2: Go to the end.
4: Get away. It makes no sense.
1: Oh, don't stop. Don't stop.
4: Actually,
1: one more time. Acapella. Let's do acapella. I want to do. Let's have this song at least two. Minutes. Once we pass 2 minutes, that's good. We don't have more than 1 hour. Let's do it. We should have played.
4: Crab, like.
1: Crab is so stupid. okay, let's record. No, acapella.
3: Acapella one more time.